0: 예전에 좀 이어 남편이 생소합니다. 점심 타고 내기까 들어가고 운전을 하던데 현실 어디 보니 그 남편이 좀 멀리 미시지 너무 벗어버리다 숙소가 어디 있냐고 보고 운전을 했습니다.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운전을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제가 너무 더 번뇌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바로 좋다고 생각해서 떨어진 때 숙소에 걸려고 합니다.
1: 어이구, 그렇다. 예, 알려주셔서 그렇지.

0: 그 달바보탄 말이 순하이고 뭐니 거의 무기네 누나 도까까 도까까 뭐니 이렇게 뛰기다니 거의 뭐니 도까 개그맨 좀 뚜스탄 걸려다기 뭐니 마트바티 뭐니 어머 뭐니 비벼바티 아사이티 뭐니 아사르 뭐 파니 파서 또 비라 개그맨 데리고 발케니 빨리 싸운 거라 뿐이 개그맨이 니까이나 빠르나 떨다 누가
1: Thank you.

0: 말씀하신 것이다. 육 가운데 너 마음이 와서 사이트 내비실 만한지.
1: 아베 바울처럼 콜라서 만나보는 유언자들한테는 수학에서 대사기 단가리 자파로에서 받아보는 콜라서 마스코 어라버시 자바트가 어느 사람직 만에다리 제일 기술기술의 바울이 받아서 더케이 것이다.
0: 마늘이면 로크는 도수이다. 수학사 하루세차.
1: 수학사 이상은 사티 도스테이트 마스코